0: 아주 막혀.
1: 어? 스트레스.
0: 포커스, 포커스.
1: 그러, 엄마,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수줬어.
0: 이해라는 게 또 요브라 메스토르보다.
1: 마태요, 마태요, 사파. 내가 이렇게는 어디나 기나 항난 쓰다방.
0: 나는 이 라이브 다방이야.
1: 마태요, 마태요, 사파.
2: 我一记流氓阿不咧。

0: 잘깜빡했다.
1: 아이, 오곤.
0: 아이, 몰라. 이모포 실렸다, 그.
1: 잠깐, 오늘만 곧 가야되네, 산탈로세야. 미요시 요사군 포롤. 보니 똥꾸네, 옵시.
0: 도우셋, 우이. 너랑 늑대담은 거 아냐? 너는 엑서사이스라면 따?
1: 마신데, 아니, 히디니, 뭐, 파키스타, 아래고, 엉탕, 뭐, 일룩, 니, 뭐, 기켜라고. 북, 안, 그라, 요스, 바굴바굴.
0: 응, 싸?